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5월 12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동북아 연변 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및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체 조혈 기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연결 교량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길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입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 사슬 관리 유한 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 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 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첫 점포 개설, 중국몬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 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 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 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 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 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어 경강 지혜 건강 양생 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꺼 건강 양성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양 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개꺼 건강 양성, 회복 간호, 의료 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

0: 동해 대중의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도살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 양생, 의료 미용 건강 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미용 제품 제조, 의료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리,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주 봉사업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미용, 객거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더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속인 왕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4월 28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 중공조항정치국 제25차 단체학습 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불꽃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중공조항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간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 심사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농업농촌 현대화에 주력하여 2026년 향촌 전면지능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며 행동으로 옮겨 전력을 다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 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길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2: 5월 9일 시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성, 주 각급 지도자의 안전생산 사업 관련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1.4분기 전시 안전생산 사업 상황 및 담단계 사업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시창무국, 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시교통운수국, 의란진이 각 분야 사업 전개 상황과 다음단계 사업 배치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틀어주고 아니란 생각을 단호히 타파하며 요행심리를 버리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급 관련 지도 간부,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4: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4: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4: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내 항로 요류 할증료가 5월 16일부터 인상되는데, 그중 800km 이하 항로는 9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70원을 부과합니다. 현재 800km 이하 항로는 요류 할증료를 60원 부과하고 800km 이상 항로는 120원을 부과하는 바, 이는 국내 항로 요류 할증료가 5월 각각 30원과 50원 인상됨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국내 요류 할증료는 5배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5일 요류 할증료를 조정하지만 이번 달은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계속해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싹 씻어내는 해독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수한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음료지만, 폐 깊숙이 끈적하게 달라붙은 묵은 가래를 녹여내고 전신에 만성염증을 뿌리뽑기에는 무언가 강력한 한방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 점막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잔기침이 잦아지고 몸 이곳 저곳이 이유 없이 쑤시기 마련입니다. 생강차 대신 마시기 시작했더니 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 수치를 뚝 떨어뜨려준 대망의 1등 해독차는 바로 따뜻한 무꿀차입니다. 네, 무가 폐 건강과 해독에 있어 독보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풍부한 시니그린과 비타민C 때문입니다. 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 기능을 촉진해 폐 속에 엉겨붙은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돕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70대 전후에는 폐의 정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미세먼지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물을 달여 마시는 차는 기관지 벽을 튼튼하게 코팅하고 염증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무꿀차는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과 관절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피가 탁해지고 마디마디가 시큰거리게 되는데, 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무꿀차를 꾸준히 마시면 폐 기능이 살아나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강차 한 잔보다 물을 진하게 달인 차한 잔이 내 몸의 독소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내 중장년층에게 무꿀차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소화를 돕고 해독 작용을 해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해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꿀의 풍부한 영양소는 기력을 보강하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폐가 맑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안색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꾸 기침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미안했던 분들에게 무꿀차는 폐와 기관지를 깨끗하게 설거지해주는 가장 든든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천연 폐 해독제를 제대로 효과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무를 껍질째 얇게 채 썰거나 깍둑 썰기해 꿀에 재워두었다가 거기서 나온 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무 꿀차 한 잔은 밤새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고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최고의 건강습관이 됩니다. 결국 지긋지긋한 염증과 가래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맑은 숨을 쉬며 사는 비결은 흔한 무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폐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맑게 닦아내고 100세까지 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몸과 활기찬 정신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해독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네,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도 알고 마셔야 하는데요. 네, 그럼 아이들은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그 권장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한 음수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발육의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네, 그럼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네, 중국 학령 아동 식생활 지침 2022 및 중국 주민 식이 영양소 참고 섭취량에 관련 건의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제외한 일일 직접 음용수량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800ml, 7세에서 10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1000ml, 11세에서 13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남자는 약 1300ml, 여자는 약 1100ml입니다. 그리고 14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청소년 중 남자는 약 1400ml, 여자는 약 1200ml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일일 직접 물 섭취 기준은 기후가 온화하고 가벼운 체력 활동 조건에서의 권장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날씨가 더우면 실제 상황에 따라 음용수량을 적절히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일일 총 물 수요량에는 수프, 죽,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식품의 수분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당일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에 따라 직접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판단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소변의 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이 투명한 색이나 담황색이면 일반적으로 음용량이 기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변의 색이 짙고 짙은 황색이나 호박색이면 제때 수분을 보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러분들의 좋은 작품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집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이며 또 인생이란 무엇이며 꿈이란 무엇이며 다시금 인생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애청 바라면서 오늘의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으로 몰렸던 그때 그 일 태순음. 그때 나는 안양샘병원에서 1대1 고정간병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752호 병실에서 56세의 간암 말기 남자 환자 곽 씨를 맡았는데 고동할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꾀죄죄한 몰골에 소지품이란 기저귀 몇 장에 냄새가 풍기는 입던 옷 몇 견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꽁지어서 놓았고 현금 13,500원이 전부였다. 현장 일을 함께 해왔다는 친구의 소개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고아로 자라서 결혼한 후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혼당하고 안양에 와서 현장 일을 하면서 친인 한 사람도 없이 고달프고 쪼들리고 고독한 생활을 20여 년간 했단다. 하루는 현장 일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저녁에 찾아갔더니 어두컴컴한 방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안양샘병원 응급실에 실어왔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단다. 나는 너무 불쌍한 마음에 나머지 현금 13,500원을 봉투에 넣어 봉해놓고 퇴원 후 쓰라고 했다. 그런 후 내 돈 5만 원을 꺼내서 기저귀며 생활용품들을 사서 썼다. 냄새가 풍기는 옷들을 빨아서 정리해 주려고 하니 마구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비닐봉투에 넣은 옷주머니를 그대로 옷장 제일 밑에 놓고 그 위에 기저귀들이랑 넣고 썼다. 이것을 알게 된 담당 이사인 최 과장님께서 자기 돈 5만 원을 내놓으면서 함께 쓰다고 했다. 또 병원에서도 수급자 수속을 시작했다. 5인실인 752호 병실은 암 환자들 병실인데 기타 환자들은 화장실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간병을 쓰지 않았기에 밥상 처리나 식용수 준비 등 일들은 내가 도맡아 해드리면서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치는 병실로 되어 모두 부러워했다. 그런데 2월 17일 날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원무과에 황 대리님이 와서 수급자 수석이 되었으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환자는 자기 냄새나는 옷주머니를 꺼내달라고 했다. 옷 속에서 은행 통장을 찾던 환자가 갑자기 내 돈 100만 원이 이뤄졌다라고 소리 질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돈이 없다고 해놓고 무슨 돈이 이뤄졌냐고 내가 반박했다.
1: 여기 100만 원이 있었는데 아즈마이가 매일 옷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 아즈마이가 훔친 거야.
0: 라고 했다. 기저귀를 꺼낼 때마다 옷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갑자기 100만 원 도적으로 된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이 막 답답해놨다. 화기애애하던 병실이 삽시간에 공포에 잠겼다. 천사 같던 여사님이 어쩌면... 나무 잘 도와주니 착하다고 칭찬했더니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병실 환자들도 나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순간 억울한 누명을 꼭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나는 황 대리에게 간청했다. 경찰을 불러줄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이 병실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황 대리님은 쾌히 대답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10분도 안 되어 두 분의 경찰이 왔다. 경찰까지 출동하니 7층은 더 난리가 났다. 경찰 한 분은 환자와 대화하고 한 분은 나를 데리고 복도에서 대화했다. 나는 내 돈과 최 과장님의 돈으로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과 기록지를 보이면서 너무 억울하니 무함죄로 환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분들은 복도에서 의견 교환을 하고 나는 병실 한쪽편에 서서 뭐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같아 보여? 나는 매달 퇴직금도 많이

0: 10만 원이다. 경찰분들은 나에게 위안의 말을 하고는 떠나갔다. 억울한 도적 누명을 벗었으니 간병을 그만두고 인젠 집에 가겠다고 하니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환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들었고 환자도 울먹거리면서
1: 네? 어디 아스마에 가졌다고 했어 가지마 라고 했다.
0: 사실은 환자가 돈이 없다고 말해놓고 친구를 시켜 통장에 돈을 다 찾아서 여기저기 숨겼는데 암치료를 받는 환자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한창 피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를 보노라니 괘씸한 감정과 불쌍한 감정이 교차되면서 눈곱이 젖어들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 피주사 끝나면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난리를 겪고 나니 7층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 직원들, 간병들, 환자들도 모두 나를 알게 됐고 나에게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하는 분들도 인정이 없는 환자라고 욕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출근하신 최 과장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8시도 되기 전에 병실에 와서 두 손 모아지고 여사님,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여사님 덕분에 환자병이 호전되었는데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거듭 말했다. 나는 100만 원짜리 도적으로 의심받던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해서 얼굴을 싸지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뒤따라 나온 최 과장님께서 위로해주면서 얼마 후면 3층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갈 것 같으니 그동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다. 얼마 후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수 간호사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짐을 꾸려가게 하란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옆에 증인으로 세우고 짐을 꾸려주었고 환자는 내 손을 잡고 나 그곳에 가기가 무서워 하면서 울먹거렸다. 자기 병세를 모르는 환자다. 나는 간병비를 줄 돈이 없어서 3층에 간다고 지금 간병비도 사실 최 과장이 지출했다고 안심시켰다. 간병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에 간식거리랑 잘 챙겨주었다. 그게 호스피스 병동에 간 후 방문객이 없는 환자라 나는 주일날마다 한 번씩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다. 처음 찾아갔을 때 3인실에서 림종을 앞둔 두 분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었는데 역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하여 아줌마, 나 무서워요 라고 했다. 나도 눈곱 적시며 한참 위로해주고 사가지고 간 식품 주머니를 안겨주고 돌아왔다. 두 번째 주말에도 찾아가니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갔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환자가 아, 우리 아줌마 왔다 기뻐서 높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조무 간호사님들이 모여오면서 친척이 없다면서 무슨 헛소리냐고 책망했다. 아마도 내가 간병인 옷을 입었으니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환자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웃으며 맞아요. 이 환자분 문안을 왔어요. 하면서 과일 꾸레미를 내놓았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간병했던 환자라고 자아소개를 하고 과일 꾸러미를 펼치니 그 환자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아줌마가 가지고 가서 잡수세요 라고 한다. 나는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넘겨주었다. 세 번째 찾아가서 곽 아무개를 만나려 왔다고 하니 문박 당직 선생님이 기록단을 보더니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다. 먼저 주말에 문안 왔었다고 말하니 몇 장 더 펼쳐보고 3일 전 하늘 나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번에 환자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좋아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이었다. 마지막 길에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해준 것이 몹시 서글펐다. 억울하던 때를 생각하면 괘씸하면서도 불쌍하고 마음속으로 욕하면서도 잘 돌봐주는 것이 아마 간병사들의 천직인가 본다.

글쎄, 그래서 사람은 리운정이든 고운정이든 정이 들면 그 정을 떼기가 참 무섭다고 하죠. 태순음 씨의 착한 마음이 돋보였던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소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시간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애청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보내드립니다. 나는 꿈에 부풀어 달랑 캐리어 하나 끌고 와 서울 살이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남동생과 서울에 도착하자 연변과학기술대 간호대학에서 알게 된 리교수님댁에 행장을 풀었다. 이튿날 가지고 온 돈 400만 원을 쥐고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노크하며 이리저리 집 구하러 다녔다. 일자리보다 몸 맡길 수 있는 집 마련이 더 급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는 그림에 떡이고 고향의 집만한 방은 구할 엄두도 하지 말아야 했다. 집값이 천정부지여서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쪽방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서울이었다. 집 구하기도 어려웠거니와 돈도 부족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낯선 땅이라고 교수님 집 근처를 어두워져서까지 발품을 팔고 다녔다. 다행히 근처에서 구했다. 반지하였다. 어디든 몸 눕히고 살면 내 집이라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다. 나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반지하 셋집에서 시작됐다. 서울살이는 상상외로 힘들었다. 서울이란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도 큰 돈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번화하지만 결국 천국은 아니었다.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고 나는 후회 막급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서울살이는 철없는 어른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사한 날 저녁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습도가 집안을 장악하여 온밤 잠들 수 없었다. 발바닥에 쩍쩍 밟히는 습기는 온몸에 덮쳐들어 나를 세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사모님이 공사하시는 분과 같이 오셔서 둘러보셨다. 그 사장님의 말로는 어딘가 보일러 배관이 누수된 것 같은데 200에서 300만 원의 보수 비용이 들 거라 한다. 공사비에 깜짝 놀란 사모님이 계약을 해지해 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다시 셋집 구하러 다녀야 했다. 종일 다녔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 주변에서는 다른 셋집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절실했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집값이 한창 오를 때라 세입자들 사이에서 서울 도심에서 집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설이 있었다. 월급의 많은 부분을 집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직장인들이 안타까워했고 집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는 하루벌이 일꾼들의 걱정이 빗발쳤다. 높은 주거비와 체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위기에 남동생이 용기 있게 자기가 공사를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한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준 은인 같은 고마운 분이셨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지고 가슴 절절히 밀려오는 감동에 그만 울컥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향기로 남아있다. 서문에는 전세 사기도 많다는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후불 전세 계약을 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대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싼 전세였고 한국 부동산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후불 전세 계약이었다. 며칠 동안 보일러를 높은 온도로 돌리니 얼었던 벽이며 바닥에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물을 닦아내고 선풍기를 켜고 했더니 집안은 차츰 마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동생의 판단대로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집이 고택이고 헐망하여 집수리는 만만치 않았다.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담벽 옆에 무더기로 쌓여 있고 우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대문 안팎에 폐지를 잔뜩 쌓아둔 탓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도 무단 투기했다.

게다가 쓰레기 더미에는 동면 중인 매미만큼이나 큰 바퀴벌레까지 있어 기절할 뻔했다. 집은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긴 하나 한 사람 누울 만한 작은 방과 침대를 놓을 만한 큰 방 하나, 주방과 화장실까지 있을 건 다 있는 구조였다. 초라한 빌라이긴 하지만 보일러실이 밖에 따로 있어서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어 편리했다. 대문 안에 반지하 두 세대에서만 쓸 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고 대문 밖으로 위층 세대들이 이용하는 계단이 있다. 마치 쓰레기장 갔던 집을 동생하고 둘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위층 할머니에게 폐지를 치워달라 부탁했다. 대문 밖에 쓰레기와 담벽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워버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장을 받아다 걸어놓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무언의 도를 했다. 리 교수님께서 이불과 주방에서 쓸 식기, 조리기구, 밥상 등 살림기구와 식용유, 주방 세제까지 사다 주셨다. 중고 가전에서 냉장고 세탁기를, 하이마트에서 가스레인지와 밥솥을 사다 놓고 큰 방에 새로 침대와 간이 옷장도 들여놓았다. TV다에는 이사가는 집에서 줘서 갖다 놓고 TV는 당분간 중국에서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시청하기로 했다. 아담하게 깔끔한 새 집으로 변신한 방간은 너무 훌륭했다. 아기자기 꾸미기를 좋아하는 나는 인형 옷이랑 만들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조화 바구니도 창가에 놓아 아담하고 포근함을 한결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유리창 넓은 호화로운 별장은 아니지만 동화 속에 나오는 알콩달콩한 귀여운 토끼집 같이 꾸며놓았다. 반지하 셋집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지친 몸을 편하게 재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게 행복했다. 적은 돈으로 전세까지 마련했으니 더 흡족했고 뿌듯했다. 간소하지만 만족스러운 집이었다. 리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께서 아니 헐망했던 집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시며 깜짝 놀라셨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고맙다고 응원해 주시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연신 칭찬해 주셨다. 너무 신기하다며 전설 같은 변화라며 감탄해 하시는 그 마음도 사랑과 배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 싸구려 집에 산다고 삶도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되니 말이다. 그 집에서 우리 남매는 한국산업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고 동생은 창고기능사, 나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했다. 나는 패턴기능사로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나이 들면서 직종을 바꾸어 지금은 간병일을 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남매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이 보금자리를 재개발로 6년 만에 아쉽게 떠났다. 우리에겐 그냥 반지하 셋집이 아니라 타국 정착에 희망을 주었고 동포의 사랑을 받았던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언제나 나를 푹 쉬게 해주었던 공간, 언제나 내 집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내 집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움이 남은 고마운 반지하 셋집이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감동이 추억으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서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리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방울방울 추억으로 맺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네, 지금은 물론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던 그 기억이 지금에 더 잊혀질 수 없는 추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희망과 사랑을 알려준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희 문화 코너 작품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연변 꿈나무 운동 재활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변 꿈나무 운동재활센터 김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반갑습니다.
2: 지난 프로에서부터 튼튼하면서도 균형 잡힌 하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걷다가 이 갑자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까지 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4: 예, 보통 보면은 우리 이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 그러죠.
2: 네.
4: 예, 슬개골이 연골이 예, 조금 다스렸든지 혹은 우리 대퇴사두근이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2: 네. 네.
4: 예, 일종의 우리가 걸을 때 일어설 때 제일 먼저 힘을 쓰는 것이 대퇴사두근이에요.
2: 아,
4: 그래서
2: 네.
4: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통해서 우리 종아리에 이제 힘을 전달이 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근육이 그 순간적으로 힘을 느끼지 못할 때 훅 줄어서 힘을 넣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3: 네.
4: 손상이 또 오지 않고 감각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3: 네.
4: 또 그쪽으로 제일 안전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3: 네.
4: 그러면 원래 손상 왔던 곳이 더 손상이 오지는 않거든요.
3: 아.
4: 그 상태에서 힘을 넣어줘서 아 네. 그러면 괜찮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렌즈를 하든지 뭐 스쿠터를 하든지 그렇게 예, 그런 자세를 그런 자세도

0: 거의 보면은 우리 무릎에 혹사를 해서 무릎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1: 운동을 할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0: 유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1: 관절액이
2: 유난액 작용을
0: 유난한 작용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그게 적응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아 내가 무릎이 다 더워졌구나. 혹은 발목이 다 더워졌구나. 이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면은
1: 보통 대충 하잖아요.
2: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좋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2: 노인 분들한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젊은 분들도 벌써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도 뭐 자주 그러는데요.
2: 네.
1: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뒷짐 지고 걸으면.
2: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끼리 이제 입싸움이 붙어서 이렇게 막 다툴 때가 있어요.
1: 네.
0: 어머니들 다툴 때 어찌는가 하면은 손을 옆구리 차고 다툴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을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고 약간 허리가 앞으로 밀린다든지 하면은 허리 뒤쪽은 내가 항상 무슨 뭐가 좀 부족하다 허하다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지는 거예요. 그 뒷짐을 지고 손을 거기다 대고 있으면은 많이 편안하거든요.
1: 편안하죠.
0: 이것은 보통 보면 아 그 부위는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나 정상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뭐 근육이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압이죠. 복압이 어느 정도 차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은 그런 사실은 안 나옵니다.
2: 그렇군요.
1: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뒷짐을 쟀네요.
0: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보통 보면 우리 이 연세 있는 분들이 뒷짐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만 뒷짐 지고 다닐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다 세월에 흘러가면서 그만큼 엉덩이도 약해지고 허리가 그만한 힘을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이 뒷짐 져서 거기다가 힘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아이고,
2: 그렇군요.
1: 저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완화할 수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법이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서 복식 호흡을 하되 복식 호흡을 하되 제일 먼저 배가 앞쪽으로 먼저 불어난다 생각을 하고 숨을 들으실 때 천천히 들으시면서 두 번째는 양옆으로 불어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뒤쪽까지 불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내가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 이 한 바퀴가 다 안에서 밖으로 쭉 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는 습관에서 보면 아이고 계속 앉아있었는데 좌골신 중통이 왔어요. 이것은 골반이 뒤로 돌아가서 생긴 문제예요.
1: 그 앉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앉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양쪽 골반을 다 힘을 써서 우리 몸이 중심에 와 있어야 되죠.
1: 반듯하게.
0: 반듯하게.
1: 근데 저희들은 보통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2: 그렇죠.
0: 다리 꼬다 보면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골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2: 이 다리를 꼬는 습관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겠네요.
0: 상당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리를 꼼으로 해서 내가 중심을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2: 근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또 이제 다리를 꼬았다.
0: 근데 더 편안한데 그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2: 또 인해서 또 유발되는 통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죠. 보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체와 몸이 연결된 곳이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관절은 관절 본을 봤을 때 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32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은 연관한 것만큼 다리가 여러 면에서 오는 각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앉아서 다리를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고관절을. 그럼 굽히고 있음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관절을 통해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 여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동맥이 굽혀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아래의 혈액순환이 원래도 바닥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아랫돌의 하반신의 근육 자체나 이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관절을 우리가 섰을 때는 엉덩이가 힘을 받아서 고관절을 밖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밖으로 돌려주는 그 근육이

0: 상실적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1: 아, 네.
0: 그러면은 무릎이 어떻게 됩니다? 종아리하고 우리 고관절 이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무릎도 또 나가게 됩니다.
1: 무릎도 영향을 받고.
0: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또 고관절은 우리 보통 보면 또, 정상적으로 보면 360도라는 것은 밖으로 벌렸다, 안으로 할 수 있는 공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우리는 그 자체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서서 발을 옆으로 벌렸다, 졸였다 하는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네. 네.
0: 그 공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건 생식계통이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0: 이게 또 문제가 또 옵니다.
2: 아.
0: 고관절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작전에 얘기했던 좌골신경통도 있죠. 이게 여기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좌골신경통도 보면 우리 뭐 리쪽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것을 네. 내가 장기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내리앉으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2: 네.
0: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진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관절은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팔을 막 이렇게 360도로 돌릴 수 있죠, 이거.
2: 네.
1: 네.
0: 이 고관절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입니다.
1: 네.
0: 볼 관절이에요, 이거.
2: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관절은 우리가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2: 네.
0: 뭐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곧전에 얘기했던 거 뭐 스쿼트를 하든지,
1: 네.
0: 혹은 뭐 런지를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이 고관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2: 네.
1: 듣고 보니 고관절 때문에 또 다양한 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2: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네. 자, 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 통증은 있는데 진단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0: 이런 우리가 지금 허리 아프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요추 간판 탈출인가?
2: 그렇죠.
0: 거기다가 네. 네. 많은 이렇게 덮어 씌워서 난 내 가능하게는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요추 간판 탈출 때문에 허리 아픈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뭐 5% 10%?
2: 네네.
1: 네.
0: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로 말하면 젠전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들은 원래 힘을 쓰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1: 네.
0: 근데 내가 엉덩이나 다리 근육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허리를 유지하는데 이 근육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무조건 아픕니다.
1: 네.
0: 그래서 허리 통증은 우리가 보통 요지 노숙이란 말이 있잖아요.
1: 네. 많이들 하죠.
0: 예, 예, 예, 예. 네.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찍어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이거는 근육이 손상 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고관절을 살려줘서, 엉덩이를 살려줘서,
1: 네.
0: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1: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예, 네.
0: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 측선에 얘기해서 복압을 살려주는 것이 또 꼭 필요한 일종의 방법이고.
1: 네, 복압. 네, 네.
0: 복압. 그 다음에 그 경우에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아, 이 근육은 너무 오래 써먹었으니까 살짝 풀어줄 수 있고.
1: 네.
0: 그래, 이런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거나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네, 적지 않은데요.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허리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까?
0: 이건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은 제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 아, 네.
0: 그
1: 네,
0: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없는데 내가 대부분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의자에 이렇게 지태서 앉아 있습니다.
1: 네. 아, 뒤에. 네. 네.
0: 뒤로 지태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앉아 있는 자세는 골반에서 우리 보면은 쪼구라 그럽니다. 쪼구.
2: 네.
0: 이 두 개의 뼈가 밑에 보면 이만큼이 넓습니다.
1: 네.
0: 이 두 개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뒤로 젖히다 보면 꼬리뼈가 대게 됩니다.
2: 네.
0: 대게 되면은 그 꼬리뼈 쪽이 대면서 모든 척추가 다 문제 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쪼구라는 것을 지탱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0: 천혈증이 돋습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간다.
1: 네.
0: 네. 그래서 발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고.
2: 네.
0: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꼴 수는 없다, 없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자세가 제일 안전합니다.
2: 네.
0: 약간 그렇군요. 앞쪽으로 약간 쏠린다?
1: 아.
2: 네.
0: 그런 경우가.
2: 맞아요. 이러면 다리 꼬기도 힘들.
0: 맞습니다. 뒤쪽으로 젖히면서
1: 네.
0: 동작을 하다 보면 그 근육이, 밑에 근육이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평행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2: 네.
0: 그래서 뭐 W 무슨 뭐 V 뭐 이런 동작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우리 네. 엎드려서 하거나 그럴 때.
2: 네.
0: 그래 그런 동작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1: 네.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은요.
0: 네, 무조건 도움이 되죠.
1: 아,
0: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 동작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팔 돌리기입니다. 팔을 돌리는데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돌릴 수도 있고
1: 네.
0: 팔을 쭉 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1: 아,
0: 이것도
1: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효과를 봐요?
0: 네.
1: 간단한데.
0: 내가 예를 들어서
1: 네.
0: 벽에다가 연필을 쥐고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팔 딱 옆으로 쭉 밀어주면서
2: 네.
0: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또 반대로 동그라미.
1: 아,
0: 이러면은 이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상시에 뒤로 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팔.
2: 네, 그렇죠.
0: 팔이 뒤에서 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1: 네.
0: 뒤쪽에 근육이나 관절량들이 다 퇴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줘야 됩니다.
1: 네.
2: 네.
0: 그리고 또 그거 동작도 있죠. 뭐 쪼차이머.
1: 네.
0: 이 동작도 엄청 좋은 동작이죠. 등 쪽 그러니까 견갑골 뒤쪽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2: 네.
0: 여기서 보면 링싱지라 그런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2: 네.
0: 네. 이 근육은 견갑골 안쪽하고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운동해주면은 견갑골이 앞으로 밀렸던 견갑골이 척추 위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2: 네.
0: 이것이 첫 번째예요.
2: 네.
0: 이래야만이 팔이 힘을 쓸 때 팔은 견갑골에

0: 가지죠.
1: 네. 아,
0: 네.
1: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잘 알고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이 맞겠네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엄청 중요하죠.
1: 어깨라 해서 또 무작정 어깨에 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등도 이렇게 같이 또
0: 그렇죠.
1: 해서
0: 네.
1: 올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0: 맞습니다. 네.
1: 생각되네요.
0: 예.
1: 그래요. 이제 또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벌써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김찬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많으셨습니다.
1: 네, 좋은 세상 프로 오늘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몸을 잘 또, 네, 지탱해 줄 때, 네, 상체 움직임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체 긴장은 조금 내려놓고 하체 힘은 조금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은 뒤 트림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로 트지근하다입니다.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가슴이 뭉클하고 거북한 느낌, 바로 제가 겪었던 그 불편한 느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흔히 느끼는 상태죠. 배는 부른데 속은 편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우리는 트지근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트지근한 느낌 때문에 아, 정말 트지근해서 불편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며 제 손의 혈자리를 꽉꽉 눌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픔과 응석이 섞인 채 아우성을 쳤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트지근한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면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통해 트지근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요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요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해에서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수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취득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귀조성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남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중남해는 녹음이 짙어지고 초목이 무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습근평 주석은입니다. 이런 또한 중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협력 상식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에 양국과 세계에 매우 유익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0: 나의 오랜 친구이고 나는 습곰충 주숙을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습곰충 주숙과 계속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고 워싱턴에서 습곰충 주숙을 맞이하기를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량 측은 또한 일부 지역의 초점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기 왕이, 하리뽕둥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6일 출판된 제10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정석이이며 국가조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 발표한 관련 중요한 론술의 발췌본입니다. 글은 실물 경제는 한나라 경제가 립지를 굳히는 근본으로서 재부를 창조하는 근본적 원천이자 국가 강성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 발전의 장벽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자원 요소를 실물 경제에 응집시키고 정책 조치를 실물 경제에 기울이며 업무 역량이 실물 경제를 강화시키도록 하고 신형 공업화를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끊임없이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장대시켜야 합니다. 글은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토대로서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보다 더 뚜렷한 자리에 두고 제조 강국을 굳건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토대 재건 공정과 중대 기술 장비 공략 공정을 실시하고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시 혁신과 관건 핵심 기술 공략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물질 기술 토대를 굳혀야 합니다. 근원한 유통체계를 건설하며 현대화 기반시설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은 금융으로 실물 경제를 봉사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금융의 기반이고 금융은 실물 경제의 혈맥이며 실물 경제에 봉사하는 것은 금융의 천직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반드시 실물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본분을 잘 지키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절대 실물 경제를 리탈하거나 가상 경제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15일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해 중앙도시사업회의 포치 관철과 도시갱신 실시 진행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갱신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심의 통과시켰으며 인구 발전 관련 업무와 기초교육 개혁 발전 관련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중앙도시사업회의 이후 각 지역과 부문이 당조항의 결정과 보치를 깊이 있게 리행하고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도시 업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제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은 대규모 정량 확장 단계에서 기존 자원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시 갱신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원거리와 근거리의 결합 중점 도출을 견지하면서 각종 업무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혜로우며 현대화된 인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갱신의 중점 과제를 잘 이행하고 대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도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안전 회복력을 강화하며 도시 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시 갱신 실행 기제를 완비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완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갱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삼농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초를 다지며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고 지역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확정하며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을 방지하는 기본선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인구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인구의 전반적인 수요

0: 을 높이는 데 조력하며 적절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고 출산 봉사 보장을 강화하며 영유아 돌봄 봉사를 완비하고 가족 종합 지원 정책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양로 봉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 배치 조정을 중심으로 토지 공급, 재정 이전, 지급 등과 인구 증강 모델, 관리 체제, 보장 기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의 활력을 더욱 잘 자극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귀주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인대 직능과 직책에 입각하며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재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잘 실시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데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금남주 귀양시를 선호하여 찾아 임대대표 연락실, 기업, 향촌, 농가에 심입해 임대대표, 군중들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정신 관철 실시합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지지, 재정 세무 금융, 친환경 저탄소 등 방면에 법률 제도를 지 실정에 맞게 잘 추진하고 민생을 살피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며 민생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개정 후에 대표법을 전면 관철 실시하고 대표 업무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직책 분공을 잘하며 현과 향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관련 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학습 교양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학습 교양과 4개 기관 건설 요구를 관통시키며 법정 직책을 통일시키고 올바른 치적관을 잘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여 사상 정치 수준과 법에 따른 직무이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실사 구시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깊이 추진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에 주체 책임을 이행하며 착실하게 일하고 창업하는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0: 강소성과 안희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 출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총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강소성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앞장서고 모범이 된다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파악하고 경제가 강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사회 문명 수준이 높은 성을 건설한다는 목표와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26개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4개 면에 중점 조치를 배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제조업 기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산업과 기술 혁신센터, 세계적인 응집력을 갖춘 량방향 개방 중추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강소송 류소도 성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에 주력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강소성은 실물 경제를 지키고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력한 성을 건설하는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15차 5기는 전망 기획 말까지 약 9개의 조 단위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0: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개발 투자 강도가 약 3.7%에 달하고 첨단 기술 기업은 7만 개를 초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상해 장강 삼각주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전면적으로 융합하고 소비의 새로운 장면과 업태, 모델을 적극 육성하여 내수를 확대할 것입니다. 장강 대보호와 대호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안희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쳐 22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혁신 원천지, 신흥산업 집적지, 개혁개방 신고지, 경제사회 발전, 전면 친환경 전환 구역 조성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안희성을 전면 건설하는 데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안희성 왕청흔 성장은 안희성의 최근 몇 년간 발전, 특히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성과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유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육지와 해양, 국내와 해외가 연동되고 동서가 량 방향으로 상호 보완하는 전면적인 개방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며 이중탄소 목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제고하여 중국식 현대화 발전에서 안회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가철도그룹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는 15억 5,5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는 하루 평균 11,574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국제 여객 운송을 세심하게 조직하여 항구 통관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선전부 보도처 부처장 무신성은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는 연인수로 14만 3천 명의 국경 간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는 연인수로 1,177만 7천 명의 국경 간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무비자 경유 정책으로 인한 승객 수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승객을 위해 기차 타고 중국 여행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이동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전국 철도는 연인수로 782만 9천 명의 외국인 승객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33.9%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기차가 관광지를 향해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철도 플러스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경기, 전시회, 공연, 연구학습 등 다양한 이동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 맞춤형으로 조제 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로선 주변의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철도 조용한 박원 서비스는 8,000편 이상의 고속 열차로 확장되었고, 애완동물 출행 서비스는 고속 철도역을 126개, 열차를 265편으로 늘렸으며, 경량 운행 서비스 시범은 111개 역을 포함합니다.
0: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가 15일부터 공식 실시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실시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 조항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조례는 의약품 혁신을 명확히 경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종과학기술대학 동제의학원 의약품정책관리연구센터 주임 진호는 혁신을 고무하는 것은 이번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0: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광장 근처의 스타라이트 클럽 극장에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파에 힘써왔습니다. 그는 2025년 8월에 외할아버지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했던 618장의 역사 사진을 무상으로 송호항전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과 민중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세 사람은 공동으로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설립해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행사 연설에서 유럽 사회가 뉘른베르그 재판을 기억하고 파시오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방 주요 전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는 도쿄 재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이 항전 승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물들이 세계가 이 역사를 더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약 10분 길이에 단편 영화가 상영되면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했습니다. 영화는 군국주의 사상의 기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축소한 현황을 폭로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충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중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기오는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공정사로 일하면서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의 편차를 직접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인 동료에게 이 의혹을 물어보라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일본에서 금기로 느껴질 정도로 집단의식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사 자원봉사자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백문 씨는 기자에게 고중 시절 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 시간에 가족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수업 보고를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문 씨는 상영 행사는 유럽인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모르면 주변국과의 긴장된 관계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3명의 참가자는 역사 기억과 현대 전파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 강연을
1: 켰습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으로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토대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통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포도를 풍제로부터 보호했습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면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봅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환경이 우수하고 기초가 튼튼한 6개산업체인으로 향촌지능에 조력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상계와 정계 인사들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 상생을 전망하면서 협력 목록을 연장해 건설적인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
2: 충격을 받고 있어 남북 격차가 크고 경기 회복이 분화되고 발전의 단층이 생기고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발전 지수는 지난 30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세계적으로 빈곤 인구가 1억여 명이나 새로 늘어났으며 약 8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식량 안보, 교육, 취업, 의학, 보건 위생 등 민생 분야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도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다시 가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우리는 모두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 촉진과 민생 보장을 글로벌 거시적 정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기존 발전 협력 기제에 협동적인 효과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발전 체계 안에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국제 협력을 추진하며 UN 기후 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과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선진 경제체들은 앞장서서 탄소 배출 감소 관련 책임을 리행하고 자금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나는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창의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개방하는 공공재로서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접목시켜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창의의 실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평화적 공존과 호혜 상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태평하지 못합니다. 원한을 부추기고 편견을 선동하는 여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봉쇄, 억압, 지어 대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백해무익합니다. 대항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패권주의와 강압주의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평화적 발전, 협력 상생만이 세상의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명은 상호 존중하며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이 비약적인 발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전 과장 배치와 부민 흥농의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업과 함께 지역과의 공생과 공영 발전의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배치의 초심을 언급하면서 저국은 길림성을 선택하고 쌍료의 뿌리를 내린 것은 이 땅의 자원, 산업기반 및 경영 환경에 대한 깊은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는 길림성은 육개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독특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네 가지 우세를 자상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황금 옥수수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흙토가 비옥해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곰팡이율이 낮아 육개 양식에 충분한 저비용의 양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학원과 대학이 운집해 있습니다. 길림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완벽한 과학연구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양식, 가공, 역병 방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육개산업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덕해 등지는 이미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클러스터 효과가 현저합니다. 넷째, 민풍이 순박하고 경영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방정부는 요구에는 반드시 회답하고 경영 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마음 편히 투자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함을 바탕으로 화풍 주식회사는 전 산업체인 배치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길림성 쌍료 경제개발구의 요동경제단지 및 관련 행진에 위치해 있고 육개 도축장, 사육장, 식품가공공장, 유기비료공장 등 전체 체인을 포함하여 3단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개 프로젝트 공식 운영 및 육개 전산업체인 소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건설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이 흥하면 향촌이 흥하고 취업이 안정되면 민생도 안정됩니다. 저국은 취업을 촉진하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지방에 뿌리 내리는 핵심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육개 전 산업체에는 노동 밀집형과 기술 집약형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사육, 도축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개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개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전체 투자가 완료되었고 식품 가공 공장의 최대 생산 시 하루 평균 도축 생산 능력은 냈습니다. 직접 취업 외에도 프로젝트는 기업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 모델을 통해 주변 농가들이 육개 사육, 사료 공급, 물류 운송 등 부대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선두 기업 주도 농가 참여 이익 공유의 산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국은 협력 농가의 병아리 사료 기술 지도와 수매를 제공함으로써 사육 위험을 줄이고 농가들이 걱정 없이 일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육개 산업을 진정으로 부민과 소득층들을 위한 행복한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국은 육개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융합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에서 항상 혁신 주도를 견지하면서 길림 육개산업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

이틀 6개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6개 전 산업체인 소개 대회에서 2개의 연구 기저가 출범하여 산학연이 심층 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 디지털 가금류 장비 중간 시험 기지는 사평 화풍식품과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금류 사육 장비의 스마트화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사육 단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교 식품과학은 공학대학의 교육과학 혁신 실천 기지와 함께 학교와 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원이 상호 연결되고 장점이 상호 보완되는 양측은 함께 식품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론 교육을 산업 실제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산학연의 심층 융합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명력이고 인재는 제1의 자원입니다. 저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혁신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체인 연장과 보완 작업을 잘 수행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진 장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육종 및 가공 연결의 표준화, 지능화 및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이익의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기공부터 가동까지 화풍 주식회사가 길림에 포섭하는 것은 기업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기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기업이 길림에 뿌리를 내리고 길림에 봉사를 제공하며 길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국은 상류의 우수한 경영 환경, 우수한 위치와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팬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전용기 편으로 북경에 도착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개의 미국 유명 기업 임원들이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황인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집단적으로 방문한 것은 중미 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 상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미국 경제계의 간절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함께 발전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내재된 거대한 기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제시장의 신뢰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쿡에게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방중은 올해 첫 중국 방문이 아닙니다. 한 달여 전 그는 외국 의장으로서 북경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 2026년 연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는 중국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중국 제조, 중국 혁신의 빠른 발전과 중국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이폰 한 대의 부품은 대부분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대양을 건너 협력과 상생을 이루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 네, 쿡이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에서 한이 말은 많은 중미 기업가들의
공감을 불러.

로 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안신메이의 최고 경영자 하사닐 쿠리는 방금 북경 모터쇼에 참가하여 중국 시장의 혁신과 반복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선 혁신이 너무 빠르다면서 인신메이는 향후 3년 동안 중국 시장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현지 역량 강화, 생태 협력 및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특수 유리 및 세라믹 소재 제조 업체인 강릉의 중국 내 사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고 수입은 전 세계 년간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강릉 회사의 부사장 임춘면은 기자에게 미중 산업 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고 상호 협력하면 더 큰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중 양측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에서는 항만 업무의 40%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서 수출입 규모는 두 배 이상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전문 이사 진 셰브로카는 기자에게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평균 4개의 컨테이너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현지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의 400만 번째 완성차가 출고되었습니다. 그중 95%의 부품이 중국 본토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장산각 지역에 4시간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400개 이상의 중국 1차 공급업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62여 개는 테슬라의 글로벌 구매 체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양방향 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미 산업이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 협력의 전망이 밝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현시 국가전략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데니스 사이먼은 기자에게 최근 몇 년간의 발전 상황을 보면 미중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관찰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망을 크게 개선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여 국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구테레스 미국 전 상무장관은 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전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공공봉사협회 미국 회장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경제무역 네트워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중미 간에는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하며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의견 차이와 마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이고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인 토머스 핑가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미중 양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건설적인 힘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층 보도 마칩니다.

나무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이테에 새겨둡니다. 색이 밝고 두꺼우면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습도의 환경.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주말 계획,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Yeah.

0: 어머, 어머.
1: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늘 바쁠 시간이라서 문자 참여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사무실에 혼자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네요. 오늘 뭐 할지 지금부터 계획 세워봐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주말 계획 근데 이제 빨리 세우시고 또 의미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건, 네, 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바삐 보내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이번 주에 책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주말엔 이 책을 완독하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독서가, 네, 굉장히 또 좋은 취미 생활을 또 의미하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독서 하시는 분들, 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네, 독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모르는 책 속에서의 얻는 그런 또 다양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마다 운동 다니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운동 가기 귀찮아지네요. 그래도 다녀와야겠죠. 저희 주말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뭔가 계속 꾸준히 견제하는 것이 더 힘들고요. 이왕 또 실천하고 계시니, 네, 충분히 이번 주말도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파이팅 넘치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빨리 세우시고 의미 있는 주말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통집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이며 또 인생이란 무엇이며 꿈이란 무엇이며 지금 인생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애청 바라면서 오늘의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으로 몰렸던 그때 그 일. 태순음. 그때 나는 안양샘병원에서 1대1 고정간병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752호 병실에서 56세의 가난 말기 남자 환자 곽 씨를 맡았는데 고동할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꾀죄죄한 몰골에 소지품이란 기저귀 몇 장에 냄새가 풍기는 입던 옷 몇 견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꽁지어서 놓았고 현금 13,500원이 전부였다. 현장 일을 함께 해왔다는 친구의 소개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고아로 자라서 결혼한 후 두 남매를 낳았는데 미혼 당하고 안양에 와서 현장 일을 하면서 친인 한 사람도 없이 고달프고 쪼들리고 고독한 생활을 20여 년간 했단다. 하루는 현장 일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저녁에 찾아갔더니 어두컴컴한 방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안양샘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아줌마가 훔친 거야! 라고 했다. 기저귀를 꺼낼 때마다 옷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갑자기 100만원 도적으로 된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이 막 답답해놨다. 화기애애하던 병실이 삽시간에 공포에 잠겼다. 천사 같던 여사님이 어쩌면... 나무 잘 도와주니 착하다고 칭찬했더니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병실 환자들도 나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순간 억울한 유명을 꼭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나는 황 대리에게 간청했다. 경찰을 불러줄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이 병실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황 대리님은 쾌히 대답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10분도 안 되어 두 분의 경찰이 왔다. 경찰까지 출동하니 7층은 더 난리가 났다. 경찰 한 분은 환자와 대화하고 한 분은 나를 데리고 복도에서 대화했다. 나는 내 돈과 최 과장님의 돈으로 물건을 사들인 영수증과 기록지

이를 보이면서 너무 억울하니 무함죄로 환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분들은 복도에서 의견 교환을 하고 나는 병실 한쪽 편에 서서 뭐?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같아 보여? 나는 매달 퇴직금도 많이 받아. 오늘 당장 간병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 푸념질 하는데 환자는 냄새 나는 옷 속에서 5만짜리 돈들을 꺼내서 세고 있었다. 나는 경찰들에게 빨리 확인해 보라고 소리쳤다. 경찰들이 급급히 와서 확인 결과 70만 원이었다. 그러자 환자가 또 30만 원 가져간대! 라고 소리쳤다. 경찰분들은 가져가면 다 가져가지 왜 30만 원만 가져가겠냐? 라고 했고 나는 옷가지들을 샅샅이 뒤져봐 달라고 간청했다. 또 60만 원이 나왔다. 도합 100만 원도 아닌 130만 원이다. 경찰분들은 나에게 위안의 말을 하고는 떠나갔다. 억울한 도적 누명을 벗었으니 간병을 그만두고 인젠 집에 가겠다고 하니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환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가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들었고 환자도 울먹거리면서 네, 어디 아줌마이 가졌다고 했어 가지마 라고 했다. 사실은 환자가 돈이 없다고 말해놓고 친구를 시켜 통장에 돈을 다 찾아서 여기저기 숨겼는데 암 치료를 받는 환자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한창 피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를 보노라니 괘씸한 감정과 불쌍한 감정이 교차되면서 눈곱이 젖어들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 피주사 끝나면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난리를 겪고 나니 7층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 직원들, 간병들, 환자들도 모두 나를 알게 됐고, 나에게 그만두고 집에 가라고 하는 분들도 인정이 없는 환자라고 욕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간호사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와서 짐을 꾸려가게 하란다. 과일 꾸러미를 펼치니 그 환자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아줌마가 가지고 가서 잡수세요 라고 한다. 나는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넘겨주었다. 세 번째 찾아가서 곽아무개를 만나려 왔다고 하니 문박 당직 선생님이 기록단을 보더니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다. 먼저 주말에 문안 왔었다고 말하니 몇장더 펼쳐보고 3일 전 하늘 나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번에 환자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좋아졌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이었다. 마지막 길에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 해준 것이 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송소나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애청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셋집 보내드립니다. 나는 꿈에 부풀어 달랑 캐리어 하나 끌고 와 서울 살이를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남동생과 서울에 도착하자 연변과학기술대 간호대학에서 알게 된 리교수님댁에 행장을 풀었다. 저 구했다. 반지하였다. 어디든 몸 눕히고 살면 내 집이라는 편한 마음가짐으로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빌라에 반지하 월세방을 계약했다. 나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반지하 셋집에서 시작됐다. 서울살이는 상상외로 힘들었다. 서울이란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도 큰 돈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번화하지만 결국 천국은 아니었다.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고 나는 후회 막급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서울살이는 철없는 어른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사한 날 저녁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습도가 집안을 장악하여 온밤 잠들 수 없었다. 발바닥에 쩍쩍 밟히는 습기는 온몸에 덮쳐들어 암담함을 주었다. 습하기로 목욕탕에 누운 느낌이었다. 반지하 집이 습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밖은 아직 추워 창문을 열 수 없는데 집안은 젖어 있어 안에 있는 사람도 눅눅하고 집안 전체가 끈적이는 느낌이었다. 퀴퀴한 냄새에 숨이 콱콱 막혔고 습도는 최고치를 찍었다. 온돌 바닥재를 들어보고 맙소사 하는 소리가 절로 튕겨 나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물천지였다. 뜬 눈으로 나를 세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사모님이 공사하시는 분과 같이 오셔서 둘러보셨다. 그 사장님의 말로는 어딘가 보일러 배관이 누수된 것 같은데 200에서 300만 원의 보수 비용이 들 거라 한다. 공사비에 깜짝 놀란 사모님이 계약을 해지해 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다시 새집 구당해야 하는 위기에 남동생이 용기 있게 자기가 공사를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 동생의 말로는 교원에 집이 비어 있어서 동기가 들어 물이 생겼을 거라고도 한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나는 직접 수리하겠으니 전세로 싸게 달라고 집주인 사모님을 찾아갔다. 낙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시며 사모님께서 흔쾌히 6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해주면서 모자라는 200만 원은 벌어서 갚으라 하셨다. 남매가 까딱하면 노숙하게 될 절박했던 상황에 집 없는 남매에게 한숨 소리가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걸까?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한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준 은인 같은 고마운 분이셨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지고 가슴 절절히 밀려오는 감동에 그만 울컥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향기로 남아있다. 서문에는 전세 사기도 많다는데 난 우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대문 안팎에 폐지를 잔뜩 쌓아둔 탓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도 무단 투기했다. 게다가 쓰레기 더미에는 동면종인 매미만큼이나 큰 바퀴벌레까지 있어 기절할 뻔했다. 집은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긴 하나 한 사람 누울 만한 작은 방과 침대를 놓을 만한 큰 방 하나 주방과 화장실까지 있을 건 다 있는 구조였다. 초라한 빌라이긴 하지만 보일러실이 밖에 따로 있어서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어 편리했다. 대문 안에 반지하 두 세대에서만 쓸 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고 대문 밖으로 위층 세대들이 이용하는 계단이 있다. 마치 쓰레기장 갔던 집을 동생하고 둘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위층 할머니에게 폐지를 치워달라 부탁했다. 대문 밖에 쓰레기와 담벽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워버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장을 받아다 걸어놓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문 안의 작은 마당도 초록색 방수 페인트로 칠하니 효과는 가관이었다. 와! 주방에서 쓸 식기 조리기구 밥상도 오래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지친 몸을 편하게 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게 행복했다. 적은 돈으로 전세까지 마련했으니 더 흡족했고 뿌듯했다. 간소하지만 만족스러운 집이었다. 미 교수님과 집주인 사모님께서 아니 헐망했던 집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시며 깜짝 놀라셨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고맙다고 응원해 주시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연신 칭찬해 주셨다. 너무 신기하다며 전설 같은 변화라며 감탄해 하시는 그 마음도 사랑과 배품이라는 것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 싸구려 집에 산다고 삶도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되니 말이다. 그 집에서 우리 남매는 한국산업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고 동생은 창고기능사, 나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했다. 나는 패턴기능사로 봉제공장에서 일하다 나이 들면서 직종을 바꾸어 지금은 간병일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방울방울 추억으로 맺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네, 지금은 물론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던 그 기억이 지금에 더 잊혀질 수 없는 추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숙 씨의 그리움이 남은 반지하 새집, 희망과 사랑을 알려준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희 문화 코너 작품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대사.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끈끈해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 대학교 의과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 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자. 2017년 10월 25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에서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중국 창건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섰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에서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시대의 발전 로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된 요구에 맞게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원칙성, 체계성,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잘 파악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 발전 전략, 정책과 조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 사회를 전면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은 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트지근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대부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너무 맛있었고 배도 고팠던 터라

허겁지겁 보이는 대로 집어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배가 너무 불러 숨까지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가 부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하고 뭔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속이 트지근해서 트림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로 트지근하다입니다.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가슴이 뭉클하고 거북한 느낌, 바로 제가 겪었던 그 불편한 느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흔히 느끼는 상태죠. 배는 부른데 속은 편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우리는 트지근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트지근한 느낌 때문에 아, 정말 트지근해서 불편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며 제 손의 혈자리를 꽉꽉 눌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픔과 응석이 섞인 채 아우성을 쳤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트지근한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면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통해 트지근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트지근하다는 단어 하나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지난달 국내 유류 할증료는 5배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5일 유류 할증료를 조정하지만 이번 달은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등 해독차는 바로 따뜻한 무 꿀차입니다. 네, 무가 폐건강과 해독에 있어 독보적인 피가 탁해지고 마디마디가 시큰거리게 되는데 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무 꿀차를 꾸준히 마시면 폐 기능이 살아나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차 한 잔보다 물을 진하게 달인 차한 잔이 내 몸에 독소 시한 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네, 중장년층에서는 가장 든든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천연 폐해독제를 제대로 효과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물을 껍질째 얇게 채 썰거나 깍둑 썰기해 꿀에 재워두었다가 거기서 나온 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항염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차가 큰 환절기나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은 밤새 목을 촉촉하게 지켜주고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결국 지긋지긋한 염증과 가래에서 벗어나 백세까지 맑은 숨을 쉬며 사는 비결은 흔한 무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작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폐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무꿀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맑게 닦아내고 백세까지 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몸과 활기찬 정신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해독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네,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도 알고 마셔야 하는데요. 네, 그럼 아이들은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그 권장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건강한 음수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발육의 중요한 단계 처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네, 그럼 매일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네, 중국 학령 아동 식생활 지침 2022및 중국 주민 식이 영양소 참고 섭취량에 관련 건의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제외한 일일 직접 음용수량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세에서 6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800ml, 7세에서 10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하루에 약 1000ml, 11세에서 13세 사이 아동 청소년은 남자는 약 1300ml, 여자는 약 1100ml입니다. 그리고 14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청소년 중 남자는 약 1400ml, 여자는 약 1200ml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의 일일 직접 물 섭취 기준은 기후가 온화하고 가벼운 체력 활동 조건에서의 권장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날씨가 더우면 실제 상황에 따라 음용 수량을 적절히 증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1: 5월 1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 연변 도약 수호를 다그치는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동북아 연변 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및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0: 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 화방향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체 조혈 기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연결 교량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길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립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 첫 점포 개설, 중국문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업건강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증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양생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향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양생, 회복간호, 의료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에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양생, 의료미용 건강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미용 제품 제조, 의료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철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비,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주 봉사업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미용, 개거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속인 왕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4월 28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중공중앙정치국 제25차 단체학습 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불꽃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길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2: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틀어주고

0: 아니란 생각을 단호히 타파하며 요행 심리를 버리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부시장 해문파가
1: 고요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상식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2: 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0: 이런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利用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2: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3: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 정교나무 열매에서 싸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2: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림성은 육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독특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네 가지 우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황금 옥수수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흑토가 비옥해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곰팡이 율이 낮아 육계 양식에 충분한 저비용의 양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학원과 대학이 운집해 있습니다. 길림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완벽한 과학연구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양식 가공, 역병 방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육계 산업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덕해 등지는 이미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클러스터 효과가 현저합니다. 넷째, 민풍이 순박하고 경영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방 정부는 요구에는 반드시 회답하고 경영 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마음 편히 투자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도축 생산 능력은 15만 명등 부대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선두 기업 주도 농가 참여 이익 공유의 산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국은 협력 농가의 병아리 사료 기술 지도와 수매를 제공함으로써 사육 위험을 줄이고 농가들이 걱정 없이 일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육계 산업을 진정으로 부민과 소득층들을 위한 행복한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국은 육계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융합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에서 항상 혁신 주도를 견지하면서 길림 육계 산업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 깃털 육계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두 개의 연구 기저가 출범하여 산학연이 심층 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 디지털 가금류 장비 중간 시험 기지는 사평 화풍식품과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금류 사육 장비의 스마트화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사육 단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교 식품과학은 공학대학의 교육과학 혁신 실천 기지와 함께 학교와 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원이 상호 연결되고 장점이 상호 보완되는 양측은 함께 식품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론 교육을 산업 실제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산학연의 심층 융합으로 산업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기공부터 가동까지 화풍 주식회사가 길림에 포섭하는 것은 기업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기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기업이 길림에 뿌리를 내리고 길림에 봉사를 제공하며 길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국은 상류의 우수한 경영 환경, 우수한 위치와 교통, 완벽한 산업 지원 장점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프로젝트의 후속 건설을 전 속력으로 추진하여 2기, 3기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길림성 농목업 전 산업체인 발전에 선도적인 지원과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국은 길림성은 희망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이고 육계 산업의 발전 전망은

0: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항상 초심을 지키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산업의 힘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길림성 농업 현대화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길림성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산업이 번창하고 생태가 좋으며 생활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
1: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상계와 정계 인사들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 상생을 전망하면서 협력 목록을 연장해 건설적인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습근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전용기 편으로 북경에 도착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개의 미국 유명 기업 임원들이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황인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집단적으로 방문한 것은 중미 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 상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미국 경제계의 간절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함께 발전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내재된 거대한 기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이변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방중은 올해 첫 중국 방문이 아닙니다. 한 달여 전 그는 외국 의장으로서 북경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 2026년 연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중국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중국 제조, 중국 혁신의 빠른 발전과 중국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이폰 한 대의 부품은 대부분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대양을 건너 협력과 상생을 이루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 네, 쿡이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에서 한 이 말은 작년에 중국 내 사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고 수입은 전 세계 년간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강릉 회사의 부사장 임춘면은 기자에게 미중 산업 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고 상호 협력하면 더 큰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중 양측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이해했습니다.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에서는 항만 업무의 40%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서 수출입 규모는 두배 이상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전문이사 진 셰브로카는 기자에게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평균 4개의 컨테이너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현지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미 산업이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협력의 전망이 밝아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기업에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배우고 적응하며 혁신에 동참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기업은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협력을 진행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강릉이 중국에서 유리 기판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테슬라가 상해에서 전기차의 글로벌 인도를 가속화하며 애플이 오랫동안 중국의 발전된 제조 네트워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경제무역 네트워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중미 간에는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하며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의견 차이와 마찰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이고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 원수 외교의 전략적 인솔하에 미중 양국이 대립에 아닌 대화, 제로섬에 아닌 상생의 교류 기조를 견지하면서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단축하여 양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건설적인 힘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때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연변 꿈나무 운동 재활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변 꿈나무 운동재활센터 김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네,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난 프로에서부터 튼튼하면서도 균형 잡힌 하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걷다가 이 갑자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까지 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2: 예, 보통 보면은 우리 이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 그러죠.
0: 네.
2: 예, 슬개골이 연골이 예, 조금 다스렸든지 혹은 우리 대퇴사두근이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 일종의 우리가 걸을 때 일어설 때 제일 먼저 힘을 쓰는 것이 대퇴사두근이에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통해서 우리 종아리에 이제 힘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그 순간적으로 힘을 느끼지 못할 때훅 주저앉거나 혹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다리 하나 떡 펴서 무릎을 펴서 떡 들고 있으면은 대퇴사두근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꼬우지어라고 하죠.
2: 예,
1: 네, 그 정도를 했어야.
2: 딱 무릎을 쭉 펴고 발꿈치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힘이 느껴집니다.
1: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2: 너무
1: 느껴지는 것
2: 간단해요.
1: 같습니다.
2: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 손상이 있을 때는 아플 때는 서서 다리에 힘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앉아서 다리를 들어서 힘을 넣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손상이 또 오지 않고 감각을 더잘 찾을 수 있고 또 효과도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재활 순서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뭐 벽에다가 덤대고 서 있기 그 동작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힘을
1: 90도로 이렇게 앉아서
2: 맞아 이렇게 뭐 허리
1: 허리는
2: 허리
1: 벽에 대고
2: 벽에 대고 우리
1: 무릎은
2: 무릎을 90도로
1: 90도고
2: 굽혀서 근데 90도보다 조금 90도가 되면 안 됩니다. 90도일 때가 무릎이 힘이 제일 없을 때이기 때문에 90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1: 살짝
0: 더 높게
1: 위로
2: 좀더
1: 든다 이렇게
2: 높이. 그러면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 하면서 보통 발을 보면은 발의 감각이 발 앞끝에 와 있으면은 대퇴사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내가 힘이 발 뒤쪽에 가 있다 하면은 다리 뒤쪽에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목을 그쪽으로 제일 안전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손상 왔던 곳이 더 손상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힘을 넣어줘서 그러면 괜찮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런지를 하든지 뭐 스쿼트를 하든지 그렇게 그런 자세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먼저 취하고
1: 네,
2: 그 다음에 내가
1: 고정자세로.
2: 고정 자세를 취해서 괜찮을 때 그다음에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고 주로는 금방 그 얘기는 대퇴사두근의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1: 대퇴사두근.
0: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질문 드렸었던 그 무릎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대퇴사두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2: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리 난다는 것은 무릎 안에 보면은 무릎 주위에 보면 이렇게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관제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30도 이상 굽혔을 때는 무릎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살짝 나옵니다. 근데 펴져 있을 때는 그런 각도가 없거든요. 무릎이 주요 공능은 굽혔다 펴기입니다. 돌릴 수 있는 공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은 우리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종아리는 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어설 때 그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오도독하고 나는 소리. 근데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임상 연골이 다스렸다든가 옆에 그 연대 뭐 인대들이 약간 그 통증을 느끼라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또그 자세 교정을 해야 되죠.

0: 근데 보통 보면 이 무릎 전체가 아프다기보다는 네, 앞쪽이나 뒤쪽, 바깥쪽과 안쪽 등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봐야
1: 거의 살짝 바깥쪽만 손상,
0: 네.
1: 근데 아무것도 안한 분들이 이도 손상이 와 있습니다.
0: 퇴행성이 아닐까요, 그럼? 연세가 드신
1: 퇴행성이
0: 분들.
1: 아니라 우리가
0: 젊은 분들도 그래요.
1: 젊은 분들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은
0: 네.
1: 운동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
0: 네네.
1: 아닙니다.
0: 아.
1: 이것은 정확한 해야지 우리가 지혜됐다고 그것을 빼면 안 됩니다.
0: 네네.
1: 만약에 너무 아프면 좀뺄수 있는데 그걸 빼는 순간 그 문제는 또 역시 손상이 와 있기
0: 흑수가
1: 때문에.
0: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도 계속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이 혹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실례들이 있습니까?
1: 이건 너무 많죠.
0: 네.
1: 그냥 우리 말 들으면 달리기만 했는데 무릎이 나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때 보면은 달리기는 우리가 기술은 엉덩이로 달아야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으로 해서 전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이 각도가 틀리니까 옆에 인대가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근육하고 뼈가 이렇게 스치면서 또그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은 우리 무릎이 발목하고 고관절 사이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무릎은 우리가 조선말로 다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리라는 것은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강에서 다리가 놓듯이 무릎도 고관절하고 발목 사이에 다리입니다. 내가
0: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정확한 위치에서 힘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정확하지 위치에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죠. 뭐 달리기 하는 분들, 뭐 축구 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또 우리가 탁구 치는 분들도 있고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릎에 혹사를 해서 무릎이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0: 운동을 할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그 이유도
1: 맞습니다.
0: 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1: 아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시 내이 본인 다리를 봤을 때 종아리가 너무 긴장하다, 혹은 다리 안쪽이 너무 긴장하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하면 훨씬 좋죠.
0: 그래요.
1: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뭐든지 또 과하면 부족한 만 못하다고 우리가 정말 자기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하게 되고. 그럼 이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때 조심을 해야 할그 습관이나 피해야 할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리가 운동을 꼭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절로 내 자세가 정확한가 안 한가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리와 내 다리가 뭐 조금 뭐 O형이다 혹은 X형이다 하는 사이즈 가지고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발을 봐야 됩니다. 발은 발 뒤축이 꼭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신었을 때발 바깥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끼리 이제 입삼이 붙어서 이렇게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 다툴 때 어찌는가 하면은 손을 옆구리 차고 다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배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으로 배를 꾹 누르면 내가 이 소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2: 배힘으로써
1: 힘을 번질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 그런
1: 손이 어디
0: 이유가
1: 간다
0: 있어요.
1: 하면은 그쪽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 복압이 부족한 거예요.
0: 복압이.
2: 그래서
0: 그러면
2: 이제 등이 허리 쪽에 이제 기운이 부족하다는
1: 그러니까
2: 것이 아닐까요?
1: 허리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허리 힘을 쓴다 그러는데 허리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허리는 엉덩이 힘을 써서 허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0: 지탱을 하는 거지,
1: 지탱을 하는
0: 허리는.
1: 거죠.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이 기억 상실증이 와서 허리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가 자세가 정확한 자세가 아니고 약간 허리가 앞으로 밀린다든지 하면은 허리 뒤쪽은

0: 내가 항상 무슨 뭐가 좀 부족하다 허하다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지는 거예요. 그 뒷짐을 지고 손을 거기다 대고 있으면은 네. 많이 편안하거든요.
1: 편안하죠.
0: 이것은 네. 보통 보면 아, 그 부위는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나 정상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0: 그 힘이라는 것이 뭐 근육이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압이죠. 복압이 어느 정도 차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은 네. 그런 사실은 안 나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뒷짐을 쟀네요.
2: 네.
1: 네.
0: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보통 보면 우리 이 면세 있는 분들이 뒷짐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왜 그러면 면세 있는 분들만 뒷짐 지고 다닐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다 세월에 흘러가면서 그만큼 그렇죠. 엉덩이도 약해지고 네. 허리가 그 많은 힘을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이 뒤집어서 거기다가 힘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네. 오, 아이고.
2: 그렇군요.
1: 저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완화할 수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법이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서 네. 복식 호흡을 하되, 복식 호흡을 하되 제일 먼저 배가 앞쪽으로 먼저 불어난다 생각을 하고
1: 네.
0: 숨을 들으실 때 천천히 들으시면서 두 번째는 양옆으로 불어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뒤쪽까지 불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내가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 이 한 바퀴가 다 안에서 밖으로 쭉 불어날 수 있는 이런 호흡을 자주 하다 보면은 복압이 산생합니다.
1: 아, 그래서 그 478 호흡법이 좋다는
0: 예, 예,
1: 그
0: 맞습니다.
1: 얘기죠.
0: 딱 맞는 말이에요.
1: 네네. 네. 그래서, 오,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네. 자, 이 걸을 때 유난히 한쪽 다리만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신발 바닥이 한쪽만 심하게 달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네, 걸음걸이 습관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0: 그거는 골반 문제입니다.
1: 골반 문제.
2: 아, 골반 문제. 아,
1: 네. 단순한 걸음걸이 문제가 아니라
0: 네, 골반 문제.
1: 골반의 문제가 있네요.
0: 우리가 거의
2: 네.
0: 네, 그걸 걸으면서 그 자세에서 자수 걷다 보면은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1: 네.
0: 그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그쪽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좌골신경까지 누를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렇군요.
0: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움직
2: 꼬아야지
0: 네.
2: 앉아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냥 다리를 가만히 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
0: 그렇게 해도 되는데
1: 네네.
0: 또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 어쨌든 바르지 않은 자세.
0: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 발을 올려놨을 때는
1: 네.
0: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이렇게 타라질 것 같은데.
2: 네.
0: 근데 골반은 원래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타라져 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올려놓는 거하고 저쪽을 올려놓는 거 허리는 다른 그 이렇게 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더 기울어지게 되죠.
1: 네. 그렇죠.
2: 네. 그래요. 이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관절은 령활성이 좋고 기동성이 중요한 관절인데 평소에 고관절을 너무 적게 움직여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로 인해서 또 유발되는 통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야,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죠. 네. 고관절을 네.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체와 몸이 연결된 곳이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2: 아, 네.
1: 네. 네.
0: 그래서 고관절은 관절 본을 봤을 때 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2: 네.
0: 32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관절은 연관한 것만큼 다리가 여러 면에서 오는 각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1: 네.
0: 안전합니다.
2: 네.
0: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앉아서 다리를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고관절을.
2: 네.
0: 그럼 굽히고 있음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관절을 통해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 여기를 거칩니다.
1: 네.
0: 그러면 동맥이 굽혀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아래의 혈액순환이 원래도 바닥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2: 네.
0: 그럼 아랫돌의 하반신의 근육 자체나 이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 네.
0: 그리고 이 고관절을 우리가 섰을 때는 엉덩이가 힘을 받아서 고관절을 밖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1: 네.
0: 발로 밖으로 돌려주는 그 근육이 상실증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2: 네.
0: 그러면은 무릎이 어떻게 됩니다? 종아리하고 우리 고관절 이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 네.
0: 이로 인해서 무릎도 또 나가게 됩니다.
2: 무릎도 영향을 받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고관절은 우리 보통 보면 또 정상적으로 보면 360도라는 것은 밖으로 벌렸다 안으로 할 수 있는 공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 서서 발을 옆으로 벌렸다.

0: 그렇다면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네.
0: 그 공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건 생식계통이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0: 이게 또 문제가 또 옵니다.
2: 아.
0: 고관절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작전에 얘기했던 좌골신경통도 이제 이게 여기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좌골신경통도 보면 우리 뭐 리쫑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것을 네. 내가 장기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내리앉으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2: 네.
0: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진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관절은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팔을 막 이렇게 360도로 돌릴 수 있죠, 이거.
2: 네.
0: 이 고관절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입니다.
1: 네.
0: 볼 관절이에요, 이거.
2: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관절은 우리가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2: 네.
0: 뭐 스트레치 반 탈출인가?
2: 그렇죠.
0: 거기다가 네. 많은 이렇게 덮어 씌워서 난 내 가능하게는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유지하는데 이 근육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무조건 아픕니다.
1: 네.
0: 그래서 허리 통증은 우리가 보통 여지 노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많이들 하죠. 네.
0: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근육을 풀어주거나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네, 적지 않은데요.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허리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까?
0: 이거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은 제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 아, 네.
0: 그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없는데 내가 대부분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의자에 이렇게 지태서 앉아 있습니다.
1: 네. 아, 뒤에.
0: 네. 뒤로 지태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앉아 있는 자세는 골반에서 우리 보면은 쪼구라 그럽니다. 쪼구.
2: 네.
0: 이 두 개의 뼈가 밑에 보면 이만큼씩 넓습니다.
1: 네.
0: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네. 팔을 네. 올려놓고 앉아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두 팔 다 올려놓고.
0: 두 팔 다 올려놓고. 네. 이러면 내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만은 허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2: 네. 정자세입니다. 그러니까.
0: 정자세.
2: 네.
1: 그러면 이제 네. 네. 서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짝다리로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정글이 짝다리로 서 있죠.
2: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은 발을 봤을 때 중심이 발 뒤축이 60%
2: 네.
0: 혹은 50% 호흡으로서 이 폐 안을 꽉 채워줍니다. 그래서 몸을 똑바로 하고 호흡을 해서 이 폐를 만큼 붉어줬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한 10번 정도 하고
2: 네.
0: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팔입니다.
2: 네, 팔.
0: 우리가 어깨가 뭉친다는 것은 이 견갑골이 원 위치에 있지 않고
1: 네.
0: 우로 올라왔다든가 앞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몸 앞에 있는 근육들은 항상 우리가 앞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2: 네.
0: 담은 뭐 카드를 쳐도 뭐 물을 마셔도 다 동작이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그렇죠.
0: 앞에 근육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2: 네.
0: 근데 뒤에 근육은 항상 약하고.
1: 네.
0: 그래서 쟤는 지금 보면은 이게 벽에 똑바로 서서
2: 네.
0: 이렇게 뭐 팔을 우로 올려준다든지 뭐 이게 채소처럼 하는 동작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동작을 해서. 우리 말하는 그 근육, 우리 지금 곤방 얘기한 어깨를 뭉치는 그 근육은 엄청 큰 근육이에요.
1: 네.
0: 우리 등에서 우쪽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근육이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젖히면서
2: 네.
0: 동작을 하다 보면 그 근육이 밑에 근육이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W 무슨 뭐 이런 동작들 많이 합니다. 우리 네. 엎드려서 하거나 그럴 때.
1: 네.
0: 그런 동작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2: 네.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은요.
0: 네, 무조건 도움이 되죠.
1: 네.
0: 그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 동작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팔 돌리기입니다.
2: 그래요.
1: 그래요.
0: 그리고 그다음에는
1: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깨가 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어깨가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말려 있다면 어떤 운동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0: 여기는 특정적인 근육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네.
0: 역시 내가

0: 동쪽 그러니까 경갑골 뒤쪽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링싱지라 그러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이 근육은 견갑골 안쪽하고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운동해 주면은 견갑골이 앞으로 밀렸던 견갑골이 척추 위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2: 아, 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예요.
1: 네.
0: 이래야만이 팔이 힘을 쓸 때 팔은 견갑골에 달려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렇죠.
0: 그래 팔이 제 정상적인 위치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밀린 상태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1: 네.
0: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거는 우선 먼저 견갑골이 제 위치에 돌아갈 수 있게끔 운동을 해서 제 위치에 돌려놓고
1: 네.
0: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던가 꾸준히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1: 네.
2: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운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네. 좋네요. 네.
0: 시원합니다.
2: 진짜 네. 네. 팔 쭉 옆으로 펴고
0: 예, 예, 예.
2: 네. 누가 주먹을 돌려주기
0: 쭉 당겨주는 것처럼 쭉 뜯고 이거 하면
2: 좋습니다. 예. 굉장히 네. 시원합니다.
1: 네.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도
0: 네.
1: 네. 방금 선생님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1: 네, 좋은 세상 프로 오늘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몸을 잘 또, 네, 지탱해 줄 때, 네, 상체의 움직임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체의 긴장은 조금 내려놓고 하체의 힘은 조금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자. 2017년 10월 25일. 중국 특색사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시대의 발전 로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된 요구에 맞게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원칙성, 체계성,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잘 파악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며 19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 발전 전략, 정책과 조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여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의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 대학교 의과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 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의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冷的冰雨在脸上胡乱的拍，暖暖的眼泪跟寒雨混成一块，最暖心的色彩。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